0: 졸르고 어 진녀 저디 되네 사코 저디 다 르종 규르데 마 진노마 현들리게 된다네 르종 사나 예 된 르종 코안라데마 규나 현들리 뜻되던다랭고 근데 인자도 되네 진녀다 사코 저지데 고민지 니 초돔자도 메이트는 저러고 다 진년 좋은데 다 진간 힐리리네 뭐뭐 저러고
1: 어리
0: 다 저저 그리고 진용용 돈도 걸리게 내든 뭐뭐 유디 다디 진년 사커 있는 게 봐요 마고
1: 어리
0: 다 사커 저지데 어 르송 르그 송도서 규도서 마 니마나 현으로 야 된다게 내 뭐뭐 여러데 디 진년 사커 좋은데 고 다 내지 차들 엄리 된다 저온데 되네 남주 언저 저러고 진년 예매 진배 정르디 사커 예미 진변 넣을 때 좋은데 되니 진년 진가 년신 거가 뭔가 되고 진바 팀좀 뭐인 체서 동 그렇게 된 하고 그러고 사커 예미에 진바 그 넣다 넣어다 될 때나 되니 사커 인사 뭔가 하고 그러고 다 된 산다 계속 사게 된데 중고다 되는 뭐 보여 레머리 된들 인가 다디 그 내도 친구 렌도 신가 좋은데 다 세주도 저 야보 말에 삼아도 저 사치 줄람도 저 존다도 저 야보 말에 된들 이온데 백에 사주랑 인데 양패 Tene tende re yondu chiba dege ta, chiba nyoji da tende ge samad zo yabu xio matob rugo. Tene long me nyang tanya yamu xe matob tende re yondu ta ta luzon ge tamma jo rugo. Luzon ge tamma da nyingma ge lan la xio ne. Zo chi wa ta nyingma jing ge nong la, chucho ge nong la ma xio ne. Tene lu gu song da so sen roma. O ta ne tende je rengu ku ngon ra de, tende re je rengu.
1: ko mota ni tsoma che sha kan ka mo cha de don dan nya de de de da zo on de dang ma dang mi ni son ro mo to ni ma na zo ro zo bu ka lo cho ju de me le ren ro te yin sa ko
0: o ta de ring de ring
1: na so la so la
0: de ren ne che
1: ji ni sa ko ne zo ji meng de de ta gu li jun sin ra chi ni ta ho te che ji de re ha
0: ji ji ta zo ji ji de re zo che wa de ne ta go ne jin kha nian do ji ro go jin yong yong dong de go ji de ne le zong ju de so sa wa na yi ma ni ma lan bam dun ri no yu de yu jin ji sa ko zo de ring go
1: na so la so la de jin ji sa ko gu ne di na na yu ju jin ra chi ni ra na ge
0: da de ju jin ra de ma zu da da ta bo gu so ra ba ge ju yin no ge sun ba me nga ju ge jin ji so le bu zo mu ji yo re le bu di no chi ni so yo re sa na Tene yujin lensa ngase jewese, lenje mando pekin tsempewa, gangbar sabwe saku jebarse son yungo. Tate che zole resi na, ta namjuin ngansu, namjuin ni zon roka ta mene tanje sune re zo hiendo le mre. Ta zo chea sama, te mancho le wangi sama de yabu, ceden mare le wangi reyon le mre. Ta ngansu namjuin sama nola jik lensa asidu, ta tsari monson leke, shion jik che.
1: rō chō nō nē kāwā kāwā tsāwā lēn tsāwā sē
0: o lēn tsāwā dō jī tē
1: lēn tsāwā sē tē tā sāma nō pē chā kē nā kā nīndrā lā kō kā
0: pē chā kē nā ngā kē kē tā nam jū sā chū kā tsā mē lē tsā tē rō lēn tsāwā rō kō sāma nō dō jī tsā mē lē o tē nō rē sā tsā tē tē tē tāng tē lā sō bā tsā rē mōng bō yō rē tē tsō chā ngā kē sāma nō tā sā tsā ndō jū tē rō kō o tē nē tsē kī mōng rā bā tē nē tē nō kē tā rō rō ngā bā ngar cha gre mo mo bo su bo go sama no la nga mo bo yo le de ni cha zo go ko ta ji nam ju nge ba zo dan zo go ma le ta si ri da de la so ba tong zan ram ra nga cha mo bo yo go wo den de ge nga cha re ta ta ja ba sa che ja bo go de si ma za le de yong ju ma le de ko che ge le ge li ge ta nga cha sa mo su ro go de ni sama ngo no ga ni si ge na sama si wa gre nu ba si cha gre tene jewa garei, tenri rengi. Tate pe chayigana che zogurugu, ngake ngawa garei de zochiwa penna tan tongja rei mongbo yorugu. Laba di nooni ta langmar zogumale de, jayde mele hongnyo, hongnyo zelenri. Tene koko kala zelenri mele, o ta denso nyo chishingu go, denso nyo chishingu. Tata ta kashiki, tata jujin kola shimchuk zu tenri zogundu, ta denso nyo chishu rei, tenri songu go, tenri rengi. Tene namjuin aso go ta lasanra chi, ina chi jang amu tramu thong rugu, o jang amu go rei ta, o gomu ba thong rugu, o tenri rengi. Tene jik samar maso na, ta nyo ba siwa go rei pe yasana da shoko. Shoko go rei de, ta siwa dan jo kawa tenri rengi ga, tene jo, jo go rei.
1: Jo rei la ngamo.
0: Ngamo yinba ta nyo ba siwa, ta njo kawa tenri rengi rugu.
1: Laso, laso, laso.
0: 다 쪼토 젤렌드 쪼고 발레 젤렌드 다 간다 몸보 요르고 쪼그세 쪼그세 몸보 요르고 어디네리 데네 혀린데 마선 혀그는 그 치 다치조고 혀 첨보 그래 젤말레 아 치 그래 데네 마다 데네 놈라서 봐 조고 말했다 놈라서 봐 데네 롱아 신네 봐 세와다 데네 네바 제와 세공레 데네 된치스노르고 다 전란저
1: 저와저 다 지역가와
0: 지지지 누바 제와저도 배치는 혀레이저단저 다드네 지 조그레이저단저 다소 슐레메 근데 저도 효과 먹으래 나소 나소 효모톰
1: 나소
0: 어떤데 그래이드소 첼레 타바 덴바
1: 덴데 딘지 멜레르
0: 어데 데소 다 효경보 태자바 몸보든데 사지오 마레스
1: 어떤데 띵바이나
0: 뜻 뜻지만 진짜근에 나오래
1: 주진들이지래요너로
0: 어리지
1: 나설라서
0: 근데 전한테 맞선 아 지금 전담에 있네 아 전부 노여면 아 전부 년도 먼저 돈도 먼저고 근데 지 사자한테 맞선 사자 랭해치사게 본조단 본은 바조단라다티 사자 랭해치사게 요든들 전부 노여면 어 다든들 좋죠 나라진고고 데네 데 마이에네 메르 쳬바여고 마카시 다지 샤자바라이다지 일본 구조에 맞아도 데네 바 저저거든 너기무시까지 열래 너게 남주 북소아르바나 롱거랑긴 트베랑긴 베긴랑긴 진스 솜히히여레 다른 데를 받게 봐주는 안 온진이 된 벤진이 된 벨론이 된 랑긴 랑이 된서 시켜줘레 디티노 오늘 시에나 백인 랑이 진데 졸다 저저거 남주 계좌 담모 시에 먹은 거 예 먹어도 내가 첨부 물면 마 시간 흘러 잠보 너기 못 된다 졸다 저거 말해 내 루샤 잡아리도 어떤 데 그래도 졸다 데니 남모니크 네든지 이런 거
1: 나서 대대 샤작바다 샤첨보 루샤 첨보 그래요
0: 루샤 첨보
1: 나일에 터져시다
0: 응 대령이 대
1: 대인데 첨보세대다 작바 그래 이래니기다
0: 리리
1: 나서 나서 대 진이 사고 그 내라 지 레다 예완다 이나 같이 쓰여나게
0: 다 진이 사고 그 내대라 예완다 마소나 다 실로소르 그 은희에나 다 레이 담보다 니바소다 니 예신고 다 벽소 아르바노네 지단 자외 요한다지 소미이요레 진주스나 베긴 그 진이사고 티베스 진이사고 롱 진이사고 조단데 든주 요하시요레
1: 롱지 베긴 송
0: 롱지 베긴 송 단 남중 아주 시에 롱지 베긴 송 담보 롱데 야드네 티바기 드네 베긴 야르고 다 안드노네 담보 베긴 야드네 티바 야드네 롱 야잉고고 데 준세체르스나 코 다 나무 휴대 베갱이라기 진 나무 다리 공을 휴네 베갱의 나무 언더고 다 노신데 야시온데 베갱의 데라데니 베갱의 그 사코텔라 쮸타마요레 치바 그 노시 예와야 조요레 론라 데니 예랭고 데르위는 파돔네 데니 노시 예완데 신나 진유 사코텔라 예와 뉴케타마시 요레 준 뉴긴 언더 예와 뉴케시 요레 어떤지 대여와 니게 준비해서는 베이킹 사크텔라 초창 브루싱 카본 제세 코초 세마 세당 반중 카추지 여와 줄시에요스 다 조치와도 좀 자위찬의 따기도 그런고 긴근 도다 예당 대소 되는 따기도 그런고 되네 집안도 마선 집에 사크텔라 내책당 낙차당 홍보당 조코당 조코다 찬다와지 조 집에 사크조도 되는고 되네 롱은 강샤 랑친 장자 이스용데 드니 강자와다 샤자와다 드누즈마 이와시용데 드니 대안자베 찬다야도 롱들 예미지면고 드누즈온데 베겐트 동보자 드니 치바데 드니 롱데샤 드누링
1: 세데 요 롱지 베긴 송 토니
0: 롱지 베긴
1: 나조리
0: 아 드누링 야 제데 메용지노 메용지 되는 에펜디스 세제로 다사좀지 요르고 메용지 되는 어 진주사크들라 이와 니싱 이와 니싱도 싱거스나 되네 사크들라 거바다 용화스 니싱고 거바다 요 다데 거바다 용화다 진주 싱거스나 거네 차든 잡아인 수저솔라 부지지스 다데 내효치와 잡치한데
1: 잡치종거
0: 잡치종거는 요니 용데네 젠당 사원원 용네 젠당 사원원 롱기 자카 대바인스 드네스지 예와 니싱고 다데 덴상그지 슬로조르게 이신 당뇨병 2신 당뇨병서 니고고 어 데다 파즈 잔 야 추촌데 쳐져고 러분 링고 당 어위간 다 안르르지 좀 좀진데 좀 어 어위간에 얘네 근육이 얘네 여보여서 哦，对对。啊，你也擦起妆过呢？擦起妆过呢？也得。擦起啊，当中啊。哦，等着人。我把他们这里好。哦，对，等你今个多大？我等着干的一样的，他的公路就不能去，弄出北京送个，要女婿经过。哦，等着有钱呢，可你搞啊人民。

0: 다다 토마냠데즈 드니톤 야메즈미 드르노
1: 레라
0: 다드 수지게지 다소스 삼노에네르바 니네나다 망사오게 제와에네르바 직남규에나다 레갈레 마뉴르다 레가 쳔보즈다 고잔르바
1: 오레디
0: 드인드지 삼노나 야지 냥자다 야 드다티 에즈
1: 다 서베테 냠데트 서베야 무소적 총인데 오늘다 냠데 특치르 두치네 야온 사람 3cm 냥카르 콜마죠 다다나 레용르와
0: 르르
1: 다 레용리기 기름나나 다 다들 해 온사마
0: 제 냠만 다 고삼로라 알바 다시고 야한테 라르네다
1: 라르네다
0: 즉 삼데요다 데 다다마데베서
1: 다다다마데 나르네메 삼데라 땅에 말레난도 다
0: 지로
1: 두시 삼마샤 나서 야 삼마샤 삼도라 펜리샤다 데링도 나 데메토담치 그레 니엣촌 니엣촌 퍼디네 퍼디게 삼노토 그레다 데레람로다 데 카르베 카르에 인도 삼코 마보쇼 옛나도 망소 로소 야데 삼노테 당노소 그잔도 카히게 그데나 데 잔도게나 망소네 다 망색도 좀 봐 아까시기다 데레옹 사체레다 아파지야나다 테마스 다무스 담보 잠사디온 다 캔드로리게 디손 잠들이 되게 옛날에 리간 타다로 섬노타다 잠들이 되게리 옹초르디 옛날 단 던초가 담비 그때는 무슨 냠냠소도 없이서 까츠가 나리다 펜디오처럼데 냥케가 난 랍자랭기다 다시 좀 던초가 난 로데 섬노타로 소시소 뜻이요도나 다 타다 도시소 뜻파 만족이야 현대 노로와
0: 60년 저거 만족이 켈린트
1: 노래
0: 레르디 징그르바
1: 어 만족이 현대 신에 다 주제로와
0: 단두이나
1: 강에 신에 맞잖아 얘네 냠뎁치 데르기 주름 남자들 거 센티션 버와
0: 다다
1: 얘네 다 만족이 팬디르 되네 야 다다 로톤 마발이 신다 만족이 팬디 코네치 레고레 신에 가츠 셴보 셴보 테다
0: 라스
1: 니톤 쥐르고 파르네 냥가 샤츠시 테죠
0: 라스
1: 저는 뭐가 도담도 니니 미기 참티 맞아마 도사마리나 또 다게도 틀면 봐 달리가 달아산들이 만족이 형도 건데 달리가 삼아도 또 만족이 간소 건도 시선에 드릴리가 처빈데 틀면 봐 독시다 다 년간으로 퇴중하는 가증으로 첨부 퇴중

0: 저 드는 게 다 바바 결초 저기 전도자 강정 만중 다 들 크로마
1: 나서
0: 히압기야 콕 저거 담기 걸서 통속다 버다 다가 로통소 통 뭐뭐 잽수 잽맨 그저 파리온 서리온 저리 전 들 저가 시조마 저단다 단 로페기 숙소트 뷰티 야르 도단다 다 디간다 독치 되고 다롱 얘기야 서바 잭 다롱 차리 서바 잭 다는 소겠다 벤나 파포다드 망보드다 와서 파소라 와서
1: 저기
0: 목숨이 장을 던 크레마당 얘기했다 단단히 차리직 된 속에 체린다 뭐 귀나다 돈가 빠져서 장을 뭐 귀나로로 클린 돈으로만 너 자디 손석시도 전에
1: 난
0: 뭐기 죽지 담바 독시 손석시 속에니 나지바 티디다 교효 교효 뭐 효메 농이로 다들 교효 교효 속에 무슨 짓 담바 비슨 짓 담바 말 파분 다 강변은 뒤 자디딘 다 들은 게 이렇게 놓기 그래
1: そうさせ。あ、そうさせ。で、だ、ちょっと動じろ。じれれ。だって、ピートそたさんなとんと。だんば、ポニングロ。な、さざて、やそしてでん、だ、てんけさ、やかきけれ。だ、てんけさ、むそぶつんろれでさせんてらち。だ、ぬるぬるだ、てんにろ。だと、で、ちょんそへんだ、てんそちょんだ、ちょんろけも、だと、ちんずだ。だって、ベッド、ペンリシェで、ちんち、ディーツェまだと、ざちゃんじゅんかんがかんりさ。
0: ちょうど糖尿病は、で、治療のだ、ティーガンリアン、ザタの脳の目で、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
2: 小弟啦，刚刚有点小爷参见你若小爷，我去，我这星期给刚刚来，那边接我些个。

0: 芒族家开片呢开片更加早晚隐形芒族兄弟蓝碧图学习呢数据南卡拉家透明三顶地样一把车天里大吉呢相中大吉等位关注切近一把当拉看农民娘里看个一把当天里拉地呢白牌家蓝不对的中西多切等位芒也听得懂也大地前拉看农民娘里看呢没那规律理性天里家多切为娘里空心心谈过的相中卡给讲请俺娘娘好像写吧用个月吧是第二北京龙庭年轻里共看给龙庭家我当一句比徐浪米写比来见囊北京拿去中间班管总下穷乡拉看农民兄弟年轻们那南卡拉丁有写的蒙去第一国年开的十一月比切记三把该是写
1: Zata tanda zi nyamnyay kuwa la tsung yung zita shuji tirang yung xa xa da zi zhang yu yu zay da di nang tiong yorwa
2: Ari da
1: Da tanda zi chidrin chin yung du nyam zay da kyun yung na yabu cha duwa
2: Ari di da
1: Den zi yang shuji tirang mi gyer gi sem nang lo la yang zi gasur gi sem bache yorwa
2: Ari di da Ari di da Ta ngaru gu tuk san nong xin da ta Tuk gan nang da zik xin ta Nye ge li ga li la ta ngaru gu ka ngay kyab la zik yung yorwa Ta di ngaru gu megu tin ro ta
1: 他能去用这个满足更多的那种轻松的，我三年学的，他三年跟那个基本上这个嘛的，这三年跟那个干那的，他当然练轻松的，这体力压力，这其他东西的，甚至东西的，那个干的，都有些比较啥子满足，他当然体力压力就偏的这个了。他是一个这个三级不孬的，那这满足了，我这里的就是让你个三年拿了，基本上他，广东的他练个特别的，他只要听三年的，他那里个这个三年拿得了，碰到那个他就满足了，说说。
2: 罗东三里乡是大，但是书记来看的时候，你们得居住家是吧？啊，你这居住，哦，你这居住是被拆迁的，所以说，被说的这些，居住是的钱呢，被拆迁的这个这个钱都省掉了，像实际上是天然的省了，然后当这都是跟他说有区别的，省了好不嘞？
1: 那是了，但那我让什么道理？那是，
2: 但俺这个在，这门那头当这个地方干什么？没退了，靠这个。
1: 그러나서서 그렇게 내 카드가 다 됨진다 도요지세 생존당세 특질로 시대되는 당고속은 별지게나 만존당세 간보세 효도는 메리죠 다 되시는 나가 닌게 내가 다 당에 찍소리게 탑히 곡시구다나 저 삼삼노 땅땅땅땅 다 들리게 자리긴 거 되다 닌들의 길이긴 자리긴 탑람도 되서 다가 나르게 들리게 역사도 소속 때마 초대링 정도 간다 다 당에 삼노 떤다 다 되죠 몬딩 외데 랍도 조머시러와
2: 다 참매가 돼야 다 되더라 당연히 또 선고 온서 다들 당연히 또 선매가 다 라모로 다 계속 되게 몬드 맨한테 네팔 키로만 아무 데가 삼노로 와 다다 얘나 다 야다 삼도 삼노 땅도 풍류가 가는 만족 개변이 되야 다 삼노는 다 무슨 족티 야지 들이 만족 소천소 그래서 내만 냠데 무리가 삼키 오래를 단단 냠데 템플게 동 다다리 이날에
1: 我这个他不知道你干哪去了，他到处说送的嘞，他这俺这个山那当天大个在了年了，妈的搞了，天天是干嘛了？那是，他等到这，伢忙做拿了了，等到的，明天的规律起来了，别啥想的，如今那个空了松松，他吃了用把这年呢，用把别吃的呀，从嘴那里呀，接着养，过来呀，就得了八百，养干嘛点呀，是吧？好的，对了呀，这他肯定说的。
2: 야면나지 런주게 고셔디다다 고무다디 고셔이가나 야마 바야 요르바 어리리리 디 양데지 만서 나로 양직 삼자 사르다 양데지 아디 야고미도 스니엔데 요마르베 에 텐데 기타 나다 크레만도 야마타 상에만 녀켜 마지 고네만도 토담시 증미라서 라서 듀테 카르마 티가세테 마 다 티 감사면서 데테테세 세니요리
1: 단다 규슈도 시리즈로 그래 다 순실했다 텐데 세니 문도 다 단다 총준 날래가 치도 이제 간마 토메지 오르바 허리 토슈디 축소니라 그래 그래 니르쇼 치니라 그래도 아 다 벤나고 수 샤한 토소다 다 롬죽을 텐다 뭐나 캡산테 다소 간마 자리 캡산타 그 벤나 캡산팀은 건모 자르 간마 저도 그때 이제
2: 저랑 카키가 머리를 니어를 간만 니겠다든지 남도다 다 쇼즈라 니르송서송스 묘마 나 카키 카키 용법 세다 세다 그들이 순수 소디스 롤티다 아 다 니르 니르 총세다 다 이제 다 마트는 그래서 통제를 지금 런도로
1: 답답해
2: 다
1: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ཚོ རབ ཁན ནུ མ
3: ཁྱི ཕྱད མི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0: 다산다 수질하게 순순 고모는 다치는지 김장게 단 개인근이 줄바 예마인 다 등장진 양 총수 튀어용게 단 개인근문의 차고
1: 레레레
0: 다 드니 발에야 지 수질이랑 삼로 나와게 지 인도 에너지로 지 용서디 근데지나
1: 다제 독시도 개인근이시다 다 김상 근근 그렇게 때리지 총소 근근 그렇게 또 저거 다른 나르고 삼노나 땡땡게 제 뒤간 삼노 요건이 셰나서 다 김상 근나라 특단 메기 니치시나 다 땡땡바테 한국스 망소 나선다 거기서 대다달 다다조리 조바테 통소테 다른 게 그렇게 다른 가도 그런데 희극체 삼는나네 내년에서도 말해
0: 나 사실
1: 다든 리센트 김상욱이 나오면 이제 아직 이제 내가 나와도 뭔가 미래에 손에서 말해 다든 리센트 다들 겨도 겨어로 얘네들 야 내가 알림을 기름 넣는 조체에 통소 내가 대 희극체 내고 있잖아
2: 生意那么做工看松，香了绿色神就去军营。年度新鲜新奇，当时国家储备，别的时间哪里？新旧年节别当新鲜衣，列队有没冲的做把当？上学军单位级书记王军正给冲的做胸暖嘛子，松鲜暖当。新鲜新闻级书记赵玉第一松鲜暖时，别的修正。

0: 포위 낭데 드네 쳬 강데 예가 쳬 바타 데리 예 다동 쳬 망보 통데 카마이 드네 쳬푸니 발이 드네 갈갑 아 리딩이 드네 론지 지 추스 바레스 다 중고 쳬망지 자자 아 예 쳬데 낭데 드네 아 담이 녀레라 쳬 허신 지동 아자니 지동 딘자 통기 바타 쳬 낭지 통하다 버뉴 티마가 고니 드네 아 양다 그쳬 통 자데 지송 히데 쳬 통세 아 마음 무정라 뇽야 무정 왔다 이 바래서 다 농추 좀 봐 아 장첩 장장 통바이나 드네 초점 만다 왔대 봐 최 리보 띵데 냄벨 히비 니바 조네 힌세 세제 히지데레 잔이 최대 잔주지 통제의 주비 체계 그 낭데 아 최 낭게 드네 대주 인디체라 랑야 강야 때문에 아 초콜당 드네 장첩 대주소 강히 드네 아 연로 아 통주 드네 최대 체계다 탐바이나 매 리디드 드네 최 카세히 긴고 강타바리 다 초콜 통안에 nganti tsui chhe ji de ne chi ta de ye de ne dan si ji ye me wen cha de ne kol sön bi chhe de di jin bo ya na a de ne nem bu ju ngi bi a ko ma tha de de ne thu ki ba re se ta no zhe yi ban da xi na wo ma da de ne se ke ye a chhe yi che xi ba wo ma da se ke so ne de ne de tang ge thong ya yi ji yin bi a che da ren bi go ne thu na de ne cho che ka se xi thu me wen cha se ke yi nang de nga cha ma bu de na ᱟ ᱛᱤᱱᱟᱹᱭ ᱛᱤᱱᱟᱹ ᱡᱮᱭᱮ ᱱᱤᱛᱤ ᱛᱮᱠᱟᱨ ᱟ ᱥᱩᱛᱩ ᱡᱟᱣᱟ ᱛᱤᱱᱟᱹ ᱢᱚᱛᱚᱣᱟ ᱨᱮᱥ ᱚᱢᱤ ᱱᱟᱝ ᱛᱤᱱᱟᱹ ᱠᱟᱞᱛᱟ ᱥᱮᱱᱟ ᱛᱤᱱᱟᱹ ᱡᱚᱠᱟᱨ ᱥᱚᱡᱤᱱ ᱫᱤᱥᱮ ᱦᱟᱡᱟᱝ ᱜᱮ ᱛᱚᱣᱤ ᱟ ᱛᱩᱱᱡᱮ ᱛᱤᱱᱟᱹ ᱪᱟᱛᱚ ᱚᱢᱟᱛᱟ ᱟ ᱥᱩᱠ ᱛᱩᱱᱟ ᱛᱤᱱᱟᱹ ᱜᱟᱪᱟ ᱛᱟ ᱡᱚᱠᱟᱨ ᱟ ᱪᱷᱟᱨ ᱥᱚᱡᱤ ᱛᱤᱱᱟᱹ ᱫᱤᱥᱮ ᱞᱩᱯᱚᱭ ᱛᱤᱱᱟᱹ ᱜᱤᱝᱠᱚᱞᱤ ᱜᱟᱨᱥᱚ ᱵᱤ ᱱᱤᱛᱟᱹ ᱞᱟᱢᱟ ᱛᱮᱛᱟ ᱠᱮ ᱞᱤᱞᱟ ᱟ ᱪᱚᱡᱤ ᱵᱟᱛᱟ ᱛᱤᱱᱟᱹ ᱪᱮᱱᱡᱮ ᱡᱟᱠᱤ ᱱᱤᱱᱡᱩᱱ ᱫᱮ ᱞᱤᱯᱚ ᱜᱮ ᱫᱮᱛᱟ ᱞᱟ ᱟ ᱱᱮᱜᱤ ᱵᱟᱨᱮᱥ ᱛᱮ ᱪᱮᱱᱡᱮ ᱚᱢᱟ ᱛᱟ ᱥᱚᱠ ᱛᱤᱱᱟᱹ ᱭᱮᱱ ᱛᱟ ᱫᱚ ᱟ ᱛᱮᱱᱡᱮ ᱠᱚᱱᱪᱮ ᱛᱟ ᱟ ᱥᱤᱱᱤ ᱠᱚᱱᱪᱮ ᱥᱚᱡ ᱛᱤᱱᱟᱹ ᱛᱤᱡᱢ ᱡᱮ ᱪᱚᱭ ᱪᱷᱮ ᱫᱚ ᱟ ᱪᱷᱮᱭ ᱪᱮᱯ ᱡᱤ ᱫᱮ ᱛᱚ ᱢᱩᱨᱩ ᱢᱮ ᱞᱤᱵᱚ ᱛᱮᱱ ᱵᱟᱭ ᱱᱟ ᱟ ᱪᱤ ᱫᱮ ᱛᱟᱝ ᱜᱮ ᱛᱤᱱᱟᱹ ᱫᱚᱱ ᱭᱟᱱᱮ ᱪᱮᱭ ᱵᱟᱨᱮᱥ ᱛᱟ ᱱᱚᱱ ᱪᱚᱝ ᱟᱵᱟᱭ ᱱᱟ ᱟ ᱥᱤᱫᱤ ᱥᱚ ᱪᱚ ᱢᱟᱵᱚ ᱛᱚ ᱱᱟ ᱥᱤᱨᱤᱱ ᱡᱚ ᱛᱤᱱᱟᱹ ᱛᱮᱞᱟ ᱯᱮᱱᱛᱚ ᱭᱮ ᱵᱟᱱᱫᱮ ᱵᱟ ᱢᱟ ᱠᱟᱭᱤ ᱥᱤ ᱜᱮ ᱛᱤᱱᱟᱹ ᱥᱤ ᱥᱟᱠᱮ ᱪᱚ ᱢᱟᱵᱚ ᱛᱚ ᱱᱟ ᱥᱤᱨᱤᱱ ᱡᱚ ᱛᱮᱞᱟ ᱛᱤᱱᱟᱹ ᱯᱮᱱᱛᱚ ᱭᱮ ᱵᱟᱱᱫᱮ ᱪᱤ ᱛᱮᱱᱤ ᱥᱚ ᱥᱤ ᱢᱟᱡᱤ ᱠᱤ ᱱᱮ ᱨᱟᱪᱮ ᱛᱚ ᱱᱟ ᱛᱟ ᱭᱟᱱᱟ ᱥᱤ ᱥᱟ ᱭᱩᱨ ᱛᱚ ᱪᱚ ᱢᱟᱵᱚ ᱛᱚ ᱟᱭ ᱱᱟ ᱛᱤᱱᱟᱹ ᱥᱤᱨᱤᱱ ᱡᱚ ᱟ ᱢᱟᱯᱮᱱ ᱵᱟ ᱢᱟᱡᱤ ᱛᱟᱨᱩᱱ ᱱᱮ ᱥᱮ ᱭᱮᱫᱮ ᱪᱚ ᱢᱟᱵᱚ ᱛᱚ ᱱᱟ ᱯᱚᱥᱤᱞ ᱦᱟᱡᱚ ᱥᱤ ᱵᱟ ᱛᱟ ᱛᱤᱱᱟᱹ ᱯᱚᱥᱤᱨ ᱪᱮ ᱠᱟᱪᱮ ᱡᱮᱢᱟᱨ ᱛᱟ ᱱᱤ ᱟ ᱥᱤᱨᱤᱱ ᱡᱚ ᱱᱤ ᱵᱟ ᱡᱮᱢᱟᱨ ᱛᱚ ᱢᱟ ᱛᱟ ᱟ ᱯᱚᱵᱤ ᱛᱟᱝ ᱜᱮ ᱞᱟ ᱱᱮ ᱥᱩ ᱛᱮ ᱛᱮ ᱯᱚᱡᱤ ᱤᱧ ᱪᱮ ᱞᱚᱥ ᱵᱟ ᱨᱮᱥ ᱛᱮᱜᱮᱱ ᱛᱚ ᱛᱤᱱᱟᱹ ᱥᱟᱢᱟ ᱢᱟᱡᱤ ᱡᱤ ᱪᱚ ᱢᱟᱵᱚ ᱛᱚ ᱱᱟ ᱥᱤᱨᱤᱱ ᱡᱚ ᱛᱟ ᱫᱮᱞᱮᱱ ᱥᱮ ᱵᱟ ᱞᱟ ᱢᱟᱯᱮᱱ ᱵᱟ ᱨᱮᱥ ᱛᱮᱞᱤ ᱭᱮ ᱛᱟ ᱫᱚ ᱟ ᱥᱟᱢᱟ ᱥᱟᱵᱤ ᱠᱟ ᱥᱮ ᱪᱮ ᱛᱚ ᱱᱟ ᱥᱤᱨᱤ ᱟ ᱫᱮᱪᱮ ᱢᱟᱱᱫᱟ ᱣᱟ ᱛᱟ ᱛᱤᱱᱟᱹ ᱠᱟᱪ ᱥᱟᱱ ᱛᱮ ᱡᱮ ᱪᱮ ᱡᱮᱱᱩ ᱛᱚ ᱡᱚ ᱩᱭ ᱯᱚᱡᱤ ᱤᱧ ᱡᱚ ᱱᱤ ᱛᱟ ᱫᱮᱞᱮᱱ ᱢᱟᱯᱮᱱ ᱵᱟ ᱨᱮᱥ ᱛᱮᱭ ᱪᱮ ᱡᱮ ᱢᱟᱱᱟᱢ ᱡᱮ ᱛᱤᱱᱟᱹ ᱟ ᱥᱤ ᱥᱟ ᱠᱮᱯ ᱛᱟ ᱟ ᱥᱟᱢᱟ ᱥᱟᱵᱤ ᱛᱤᱱᱟᱹ ᱱᱟ ᱭᱩ ᱛᱮ ᱪᱚ ᱢᱟᱵᱚ ᱛᱚ ᱢᱩᱨᱚᱱ ᱞᱟ ᱠᱟᱨᱛᱮ ᱞᱤᱵᱚ ᱠᱟ ᱠᱚᱢᱯᱤ ᱛᱤᱱᱟᱹ ᱪᱷᱚᱱᱟᱱ ᱡᱚ ᱟ ᱛᱟ ᱥᱟᱢᱟ ᱠᱟᱱ ᱦᱤ ᱪᱮ ᱱᱟ ᱪᱚ ᱩᱭᱤᱱ ᱥᱟᱱ ᱦᱤ ᱟ ᱛᱩᱱᱟ ᱪᱚ ᱵᱟ ᱨᱮᱥ
1: Xiu di la gang a yu du, xiu ye chan jin ni ru xiu yu. Nga qu, mu zhe xin ji ge gang a li nan bar jia wa xie gu.

0: yangdeng gexie xie ge xirtang de de ne a xiongkhen de de ne wun jing a tianjia yinbi de ne ge cha cha chang xie de bang de ne qie ma te ji ka da xie de yangmeng gexie xie ge a xiongkhen de de ne wu chang wa dang ni ding chen zhou bi de ne me yan dang ka da xie ga ri zi da qie qi bi di ba yin na yangdeng li za dang yangmeng li za ni lun ten 나니 드네 존절 시바에나 아 리폰 대탄 영화라 편토 첨부 예바탄 가데 드네 아 초향 레나 양된 것이 망자 시 초바 가데 드네 아 샤네지 드네 아 열레 버전데나 드네 양민 것이 망자 시 초 데메 리 드네 당보 아 양된 리자네 드네 안고 점데 리도지 드네 망이 제레스 동아리 드네 다체 템포 드네 몬톱지 아 좀으로 바세스
1: 小弟啦，刚刚有点小叶参见你，若小叶，我去，我这身体给刚刚的 number 叫我写过。

0: 지 주켄 협대 동체 자주 급중 강화 연습 발표소 추유바시 자구나 존에 레겐 카니 수저루 된휴 십제 제덤나 투도도 추지 총주 제주타 예용 시지 전기 진유 차와 주 요소 동화 파나 진유 라제 경문 통계 심주타 중캄 소비 추십 제파 나지 토 창가르 눈페 냠지 공배의 구지 동화 그르주 남베 SIM 카타 차제 메베 첸동 라제소 라제 사바 페주타 레고 사바 토구 년생라 구린 데메 고네 구디 동급아 제타 티신 레리지 컬류자 과라 고구 제페 초다카 주바타 레리 킬레키 미터 링뉴 토 수준 냄파레 구디 딩섭 동교로 잡죠 제파 계지 차제키 타향 갸체로 동교로 균퉁한 구디 동화 순가르 첸동 차제 콜라시보로 첩 교수 동화 给前期了电信库里电别过年陆军铁工铁让大三倍所出于不是咸阳车库南阿基A支出去阿就杀毒中就谈老托卡巴拉铁支持松卡拉别去铁电动就人女所给查也存大马拉所就有人人心就过年闺蜜谈查也叠加所出及给个在拉在心就小就借卡塞所于不是 中国陆队前进推来空兵心就看给苏雷谈便就是心就所以所长官兵起 我把钱呢，你都送去了那个，确实推荐他，你把我团去成都查瓦萨巴全用的专查瓦他，那在我团他叠加存钱图片，确定成都团来买了，用牛肉茶店，确定成都来的停车间都就是为空的，电表啊，包头就热气送一把些。第一个来空的别问的是，第三季节看三九日熊来看去，到我这边去对人钞票三九日用的存就套。 从天不谈浙江新青所体育跟昆明的，可能是被城镇农村给我们蹲错，更不怕提到我这边青年小宋明天青年小队人排的浙江杭州市女队金牌国了，我就难过谁。城镇农村蹲错他，马文AI他突然接接牌，路过了去，决定做我的新店，正规期末节规定前去把他，突然期末节决定作为正规他们提手续去，我就难去。
1: 各批队在春节毕业期末年节下，接队团针对前天，接队毕业团，来队规矩，人员他那一整套设备设备那把全用的安排的小酒车。咱们给每套人员去国际针对的期末谈，送点人员规矩针对的说，推进度才准备是。明年派人结合团社会，加大你学生集团，积极争取你学生过年用会，推免短促拿学区点开吧谈。 针对南修根据业绩送别督场，加之你修来给月钱，企业业针对钞票开展各方面机动部来给一把些。我这些把的行呢，你都居住六年，你都你修在我六排的，中国城镇建起自主级别，是不是启动南征的进步路，参与我们的六排在，加之组织团成就你先把谈，提过了十倍参与出在来，加之呢集团成就也一套一把些。
2: 나무 최진기 양당군디네조 뒤에 피규르긴 도장군디네조 단달긴견이 센시문디니 두야룽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르 냠자리제시
0: 디글리콘의 비웬니수 최두인인 어리종통기 미세포냐 웨디코브히 니차라 어리튜미소배 우르수타 요린라 첨지제파라 오웨릉신기 피진토배낭 지퇴초송기 주무구리치배태 피진토바추유제주바시 최두인인 우르수종통기 선교를총이 피스케이프 우르수초기 요린기 내튼태 우르수타 어리 요린제초송기 주무자토 치미시배 니바멘무 원장 단다 주무기 투주타 주무처유 투두르치바티니 나차과리 지주바시 디글레쿤에 비웬네수 이렌키 최두인인 폴티사바시 협자체유 이렌키 밍러 커시무 바시르 시페 디랑 폴티 뎀바티니 계급티 계송 탑주기 람체 도린식시 폴디티 펜다 티웨 징워타 십체 티웨 토와 티토네 이렌키 신기 시뉴 뇽켄네 정니기 신라 시뉴 저 토켄 토주와 순지 유지 주바시 我这些把的行呢 카시무 바시르 폴디라 서수 벌주타 외로나진 지체 둔 체가잠키 디구제 가르유바시 디글레쿤네 비베네츠 이스라엘 계속마키 최두니 세자빈테 이스라엘마키 리바논 루주지 개군당기 멍시 디구 망부시라 카도네 제구 제휴진 티니 개군당기 이스라엘기 멍미 초수 메미 넘주 평동 제파라 연례로부 인시 주바시 这段年，黎巴嫩即便确定部在这抢救的那期，但身边人送难，以色列去黎巴嫩获得了交关钱币，新美军那组让咱们欠债钱又不谈。明年八日，交关人明年学习段接两头学了谈，没出去留过了美军跑越境，提出七不谈，表明面对明日解除又不谁。新个星期，公司三九零一中学院八三他们行，来前艰苦难看，三九拉谈三百拉十。
3: 妹妹大姐去，俺就老爸了出几集。
4: 妹妹不积极，俺就老爸出几集。
3: 出出的积极，俺就出出两百起。
4: 差多不变之主意，母亲一心思两百起。
3: 没积极这样是江浙切错。
4: 扬州人民这晚的恩济点点，扬春喜气。
3: 说出康熙去，语气闽南用我起。
4: 米日卡克军机也接党，推蒙古边的中华米日旗，苏泽南色党，独秀南色，日瓦南色建议。

0: 탑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게 궁금사 샴라 점링기 티링 카상 시피에 레젠 시구히 텐디 레젠키 낭튠 조니 ngale changsha lutun ki college bi ju gong ma la zu pa gu di dong gu xi bi guo ta bi se ti wei to wei pi ge le den ti shanghai ngam le zeng zu ki du lem qian bu dui xin yu bi guo guo zu si sa bi to zhong guo ta kirgistan ge ke mi pi le wan ji tun du zu zu gong ding sa ta dian di yong guo gu di dang wei guo jin de tang bu ne dun bi pa nga kong qi min ni 中国로 골통초로 내동 초길 학삼 제주 제프티 퇴종례 가진이슈 접둔 학삼 바로였고 파키스탄키 장도 종교라 장단 세회 존재 토비 골소히 샴라 팅디 리진키 낭튠 십전남 세전나 지켜 주지지 진핑키 퀄리티비 주경만라 리티 지규키 각제 투급수 리뷰피 안수 계지 직수 소외나 후르다 슈티 콜레지 피 주경 부교 피집나 슈켄타 괴디 동켄 니티 지겐제 지구시 대나 휴 냠주

0: 향라오미니리핀비니바메라코페이리바당준조잉이바디위메비고신조안초진디지초이치도마마부히기오마도나니코지라피바당양마마부히기치갸도나리바당준조거유시소유웬차오마당치갸라핀뉴딘자유담시나게오미니쿠브라핀토데자미오미난도저가지당가지망위
1: 초기포손초비동자희이 가데니카라 오마 테망동치 데리도디 산체라 야양 조그슝니 니쿠지라 휴진 테지유 디메다도 오만가히라 오미난가 나치 포저 무체바라 중원니 니제 비체라 휴진 테지유 디디 니야부히 쿠그치 디도도 나소 제비 공힌 야바시토 니야카라 카바소 체리기와 마다와다 류세 회볼 니즈나 현도 강강키와히니 니 코페 동치어 망자치 생강라 뇌바야 원지유 코페이에 주이 왕지 말라라 포토 동시 대딘 준도 체진 비동나 리바 당준조와라 피뉴 유바당 가디 체리 기치 미 니가 파휴 조선조와당 니 이와라 신년치 리바 라양 휴친 용거유 디미다동 코페이 주이 뉴바라 체가 유바히디 규제 이야다
0: 周一呢没准备错了人也严重原因来把咖喱没提拔下去呢让苏西松小下去投入我去来把我所接的牛鬼吧呢别呢亚兰尼古学云参写鬼吧哩咖啡困难的呢日把当日动态的龙庭一面壁王子那面动啊当我的车里给没用啊的人真的日把这话一个字咖啡也就困难的呢干了这 俺在对进去，俺所接笔的最大，热动多用。古学文昌说了，多管心里，小用你吕边相册偷东西，左边你当也不行用我了，坚强写个。是，我妈当咖啡得到东西，得他用的，干意思呢？我在这文昌水去，吕边出去当得他了，平板用的，文昌我在这接，小姐带第一，咱家当个把的。 비나 오메리제 동시라 주자 비다 멘비 효이나 나균디 체토이 디이시 마보 동지미 디메니카 오메리제 동자 망자치 포주르 휴진티니 니 데보 용금이 니 코페 윈참도나 류진용다 상와라 핀지유 윈자년다 코페 주 허신 예찰레 메게와시니 메르비에 데탕라 휴진 모보바시구 디메 고모
1: 东家村子心里，你可知了？有钱没得把些个。我妈当咖啡叔叔了，有钱没在外头呢。明日把娘家的大哥吕斌那段，他就写给了他。俺村你也不许顾及他，日把当不许用啊，下个呢？但他让你姐从一过去了，就都懂你。你当个从一过去去，你也不写个。你当兄弟一个呢，女生人个了，你当用个人。
0: 中文字，公司把电脑，我们你来评比，你把没了，咖啡也，日把当成主意，你把没比过瘾。

0: 엔긴 양지 생긴 저번에 바꾼 간송 다다 지지 생고 주비 레친데나 베경 롱친 닌친리 공 캄케 롱친자 나당 이 주비 휴람 희비 레친제 드링가 레친나 딘진 휴비 군제나 베경 나치 종제 방관종 샤충향 라칸노미 흉전니 팀나 남카라인 남카라나 방관종 샤충종더자 사시 도시자 머신인 땡아 남카라 우풍 칭성히가 파긴히도 고슈가 즈워시니 로트마르데 원장콩가 전빙외서 조리 장비 처와나 랑니제 세군 당이 힐리메비 데위 종소용 직주토 흉전 란란조기나 미버더 냠리라 띵괴비 님바 잡으시시 갑디르 콩가 산초디 공르라 니유히지 람바 고만남지 통친시네 셀로닝동 딘로 방관종 샤충종다 라칸노미 칠리 냠리카 므서 닝고 초예 냠리칸가 마강조네 망초제 나뉘당 쇼조 사자기 섬이히 디선 망이시디 공강 듄비지 人民 라칸노미 냠리칸디야 튜리리히 문화 괴리장위 멘텐 냠리칸히더 죄진 수지 난카라제 토미 산준디 멘주 형태 공양 유디 흉전니티 문화히더 죄예부시 생각나봤어 데르디 데린 베종롱티 닌틴리공 캄게롱틴제 나당이 주비 휴람 시비레지나 베종 나치종제 방관종 샤충향 라칸노미 흉전니티 문화 남카라 딘유시디 콩당 콩가 데타 포시 파일제 폐지다 저도거니 카다 샤주인
1: 대응 속에다 냠뎁든다지나 쪼베기 뒤도도 니통 야미지미 뉘응게 된다 투페티션가 어떤다 저래
2: 니통 뒤
1: 어 니통 뉘응다 투페티션가를 당고서 정리도 그 말에
2: 좋아
1: 모스다다 뒤 근데 버트 뒤지
2: 근데 수지 토마르 라건메 수지 뒤 뒤저게 되래
1: 나 수진 와시 뒤에 니통 야미 테레 줍딩거
2: 아
1: 수진 세레 딩고는 나 조르는데
2: 아, 좀더 조래.
1: 어, 좀더
2: 조래. 토마토 한테 냠대 두두.
1: 토마토 냠대 두두가 뜨가 마.
2: 아,
1: 다 좀속에 대리. 나로 그 쌈놓은 나는 뜨 짠도 그 괜찮 괜찮게.
2: 아,
1: 다들 두랑색 그 말이.
2: 나로
1: 다 전류기 선수 맨가 뜨가 마.
2: 아,
1: 해나 나 전류리다. 내망 나로 좀봐 얼마 전류리.
2: 나서.
1: 좀소 있는 데 향 있는 데 다들 뒤감자 내가 그 파트는 뭐 알아? 그러면 나들할 나 로트 삼아 너무 쉬워도 나 게임을 해리 잡듯이 로즈 미츠케 노만 다이나 트리야 제트 총선 어제 좀 냠네 디디오는 얘기 대치 다 죽게 네팅 좀 속말 대치 속속 득속속 시 속속 행조 사 행조 사 돌리사 사 돌리소 그냥 미리온 바로 대치 좀 공수 상공치 되다 니돈 냠이 좀 뒤 기게 대 어다 던도 그들이나
2: ほんと、どうなんで。なんすんだ。だって、どうなんでやるって、てんげんてじゃて、てんろじろ。だ、リゲがんてくさんのて、ひゅっちゃでたて。特地でもらったて、そう、にゃみるがなるて、げんけじんこんちじ、てんそのそうじて。満足こうでしじ、てんちゃりとんじくれ、まるとくしそうない。だ、だずてんげんで、にとんげんじゅっぴんのでて、ほんと、ひゅじんしれて、ひゅじんしんだ、にとんじゅっぴんに、にとんじざすパトル、ほんと、ひゅじんじてり、ロンガンしそうで。しずれこんそんそんたんだて、てげんらね、しずれちらんちた。
1: そうそう、金山が便所で呼ぶよりは。あれ?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 기랑 삼니기다 샘죽 로테시소 도그리 레돌이 옛날다 체체 로드 긴가가 토마디 옛날티 냠녀티 시 차디오나다 베티 삼슈다 대리 체든 로스노스부터 경용으로 대체되는 나루가 차차밥도 나루 내내 모니 차잖아 밴디 체즈 도전하는 마저 경용으로 있잖아 밴디 챔버도
2: 맞습니다.
1: 대체서부터 무슨 그 정도 그 시원도 있나 카르디아노 중중 이나 그 뭐든지 이제 참된 거 남아노 역사시 그 고놈 간딩 조 제세트 방가 좋은 공부도 이제 내기 그 동전자들 다치서 대 냠대피네 야봉자리 때 이 메가레게 가져오노 냠대들 약간 이가 가져다 뒤틀에 들라브레 세세딩 거서 그 망초다 그건티 잔조 그 네트리게 간리 때 그놈치 망초다 다 간데 무사레디 담보스 라모가 간리 다 톰베케스 버긴 마긴 섬에 된 잡디다 때 어 토더시 세지 그 가져오시 소다 톰조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동료리 모습이가 레 동경이다 네티 동경경 다티가 담에서 다른가 에 리가 또 소단 휴신 버튼 산적 통서 달리나 선도 교관 또 소그 팬리체 메체 통다
1: 나스나스
0: 대링 소그 즉 샘조 저다 미그 즉 소챔치 여러 거세 어 든류게 템보 하 텐세텍 된다 소리 다데 휴신 마야 즉 디감 참는 나로 인 즉 통조 리가 휴신 로 메디온의 네게 다 즉 힘소지의 자소지 컴파디아게 다 든류게 즉 즉습지 소그 네티 소트 만소다 다 든류게 용밥 작 즉 소 도그지 소그다 나가 든든히 얘기하신 감매게 시체 오마
1: 저거
0: 들이 희한하다 무슨거다 고놈 그 토크도 잡지어기 언니 아랑정 정도 시희인데 든든히 냠대 접시도 들히고 깨디가 간이 그 무슨 효에 그래 논 가서 저도 대우지 컴파다 저기 어 돈은 아따 저거 간이 앞엔디 챔봉기로
1: 그래 일단 거기 로베 직가축이 양치좀
0: 어 챔소라
1: 마사데 양좀 돈에 양레스
0: 리
1: 차가르
0: 차가르 왔다 든든히 그 독시 다 독시 좀 너무 가게 가기는 왔다 대야기는 나도 니톤 잠이 중니로 라다 단 소시 저기 저라 다 디 감산다 야산 논론서 로소시 인견 독시 즉 다 난론인 조보그 저기 네티 만나서 인제다 맨다 만족하다 저 이시가 지들어 봐 단좀 상도 개 얼마 되나 다 사담로 나서 단속적 존내나다 니르경 즉 자간다 총간다 근데 가기 좀
1: 나선데
0: 납신 니빙 니기 지모마 다 드링 카르나 톰바 추추레르나 소리 톰바 테가서 파르마도 어 독치서 쯧쯧 우니 비기는 난다다 다 저기에 쿄노 카카히 쯧 쯧톡치 디오네 양 용바바 오저 옌나야 즉 뒤람도 그 김도 소소야 페르디오네 안 맥경와 저기 양 냠예르 난 쯧쯧 줄리데 양 레갈일 그 샘슈트 자 냠예인다 소 소소소소 양 정타테 줄레 정타테 돈로와 안 좋다 매력이 냠냠들 티체오 마트라다도 왔다 든류게 샤티지 디오네 양털어 좀 소가 만속 눈던 베드 런탄타델 만속션도 오리 만속 그치들 무슨 냠냠들 디데디오네 다 참만 만속 그치들 레갈레 규레데 무소가 더담 발람도 가서 색산족다 소초총가 시 독시 더담 남는 거서 다 튀고 산데 데트 데트는 다 더담 남는 거서 나 헤트가서 트럼마티 독시 속다 양롱과 카히 송쯤 반판로 신다 다들 에 로르리 로르 마디바 즉 차샵슈 니히 티르 로르 미아 토드미 마 샤오뉴 오마 니톤제미 에 쥬르구글 다 티티는 에 간스라는 그난 차리 칸탄텐데 다 니지 귤슈글란 녹조즉 다 벤난 녀소게 담보데 간시 되르드네 니인조 그르기 김센테 다 냠데난 데야나 라모치 다 철로올레 부유손다 라모리
1: 나서
0: 다 나가 인정도
1: 내시기로 담그러와
0: 어 다 담그러와 다 대체 좀 좀탕 메레들 하도리지 단 좀탕 원래 좀 반부르러 와
1: 나서
0: 다 도치 니지 기르슈들게 일사도 조 나리스다 안사로 다 니지 기르슈들 다 간도인데 돈 다 딘나가 니 버터 쯧간 기르던지
1: 나서
0: 다 니 쯧간 기르긴데 다 기르던 거서 당연 소신소
1: 나서
0: 다 대체 기는 몬팅와 메지 다 당연 소신 그 통과시 대리 만족 소신소 통과시 다신 랑랑 소소가 먹을 일경치 대체 그런 말이 청년 얘기 뉴리
1: 아
0: 그런 말이라고 돼서
1: 그저 바로
0: 담을 쳐도 참 대체 또 좀 뒤지러 어 다 뜻은 뒤도는 다 대리 코란소 렌도는 랑랑 레니 가라 랑랑 파고르지 나서때 다 무소가 되게 냠녀게 모리 사이여서는 강성 그냥 녀트다 산다로 구션 들어 당선 냠냠이 되도 변하다 대체 네 죽을 그 강아 도보다 테란로 봐 니도 다 상가 강로 선도 다 나서로
1: 제주
0: 어 다 도보다 나서로 좀 나서로 전에 톱차 야샤 힙쇼사 때 자 상을 야샤 니기 사때 또 에 쇼칸 야샤 섬시 사때 다 뒤인 편에 야샤 쳤다 즉 지위금 코르큐시 지금 많은 좀 이런 다 디간드라 땡키지 독시 야소 독시 내가 너 유림 독시 레레 달리 달리 기능 나타다 더비시 디온 타베 람손 니스 기르쇼글리가 타 람손이 메시티가네 당소 그 글로벌 체트 속에 다들 단도 그 딜랄 베든 등죠 이시로
1: 답답해
0: 상메 그 뜻을 산다로 부나 쩔죠 저 뇨무소 그 좀 봤대 데리콕스는 좋은 타운 연락사로 되게 디가라 파리 내가

0: ngoge chanchin do gunshu ni meto gunin la peyana deni shizu chua ge sa zhi ro gongba chou yue ba du ngoge mo chue chue do mo zhi zhi ngi ber dong du ge la mo zhi zhi do dang bu dun zhi ni yue ba xie xi meto ni si xi yin la zhi de xie ba dar o deni ba la tan zhi wa yue la qie ba yue xi chanchin do gunshu ni dong wen tu ni xi na 从妈妈也说了这个在这里落土的清晨节里没落土西部东月时等到江城的公学年节是在跟着萨地时等到江城的公学年了门朝萨做去的时呢当不丁年节上村的来的探长马时江城呢这个节电波时行这个里空节 자비 제조라 티니 데라다 시바시 친다게나 친로젠겐 쿠쿠바티 친로제 제바 포리 구휴 조지다 다 먹어 산노 근데 히노라 롱쇼 젠조바 제도 더 담며 시등라 니힌 삼비거 쳇수제시 더글라다 시주조 펜춘 땅주 제도 효라 띠와나 카테시바티 먹어 군쇼도 가시나 초마거 슌주도
1: 各把节日你们这一呢江城的公学人格村当人马时江城从马我所一个个月时本来呢人家家江城大不得德公国觉得留一些东西端亲家的所及月里日的公学门去往我所一个派员马时等着印度做我给马克三路诺了你的月时
0: 罗中主播周末月的这个每节节目我们把多每日节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
1: 罗昌主播周梦月的女郎爱罗昌主播周梦月的啦，真诚的关心您，扎萨多蒙扎萨的心里心。罗昌主播周梦月的千能家达达年薪比零千天呢，比将龙青年轻力空，看见龙青家是比人一级比零千的些，像我们听俺这零千年入。
2: 级别真露一家，
1: 级别真露一家，他想了那个罗昌主播周梦月的了，江城就觉得清晨节了，做了日的黑吉行。

0: ᱛᱟᱱ ᱫᱤᱜᱤᱱ ᱡᱩᱥᱚ ᱛᱮᱭᱟᱝ ᱥᱤᱛᱟᱝ ᱠᱟᱞᱟᱝ ᱟᱱᱥᱚ ᱛᱟ ᱱᱟᱭᱮ ᱢᱟᱭᱤᱱ ᱵᱟᱜᱟ ᱞᱟᱨᱟᱜ ᱱᱟᱨᱟᱜ ᱛᱟᱱ ᱡᱩᱥᱚ ᱭᱮᱢᱟᱱ ᱨᱟᱵᱚ ᱪᱷᱟᱫᱤᱭᱚᱨᱤ ᱱᱟᱨᱟᱜ ᱡᱩᱥᱚ ᱭᱮᱢᱟᱱ ᱨᱟᱵᱚ ᱪᱷᱟᱫᱤ ᱱᱮᱞᱟᱝ ཁྱི ཁྱི ཕྱད མམ དེ ན ཁང གི སོན་ད་ལོ་ཆི་ལེན་ཆི་རེ་ཡང་ལ་མུན་ཏེ་ང་ཅུ་ལེན་ཆི་སེན་ཇར་གསུ་ཡོ་ད་ཏེ་རིན་ནོ་དེ་དེ་གུ་ནོ་ལ་ད་ན་ལ་ཉིན་གུ་ནོ་ལ་ད་ལ་ཡེ་ཏེན་ཅིན་ཇུ་པ་ཡེན་ཤེ་པ་སེ་ཏེ་ད་ལ་ཏ་གི་ཏེན་ཅིན་ཇུ་པ་ཡེན་ཤེ་པ་དེ་ཡང་ང་ཅུ་མ་གུ་ཆེན་ཅ་གུ་ནོ་ལ་ད་གང་རེ་ཅི་སོན་ཡོ་རེ་སེ་དེ་ལ་ 啊，马哥跟侬个啊，自己吃。第一点呢，他那个侬送东西吧，人呢，啊，俺那来一点，可能就把这个呢，那你把一把当时呀，你把的，但那你把利息吃吧。一把的，他那一把给些，啊，甚至把早上侬东西吧，人呢都吃一把的。等把是样的，他那等把啊，等你点，等你把一把等把是样的，等我买了来一点就是烟就买的，但都，现在刚刚做广告说老说白个的呢，啊，他来点个，啊，那当天你通话个，你就把这里，你把一把等把他。 等你得当一万当时呀，那个得时呀，得当一万当时呀，得，他这里是得当啊，那个他那买一把个啊，等你这个叫他一把去，得当一万当时。等你每当千层一当呢，一般个每时呀，得当千层时呀，那样啊，俺呢，那点个那买一把个，他来这个俺呢，就是一把去啊，每当千层一当呢是，但得那样，用个人个人个弄的有一般的高价格个有这样的印度。 아니，开始跟那个八家个个月对吧？但跟得那个说八家个个月，八家个月的，再有钱的他，刚那个给把利息的了。你那你把一把等吧，他说怕怕别个得把他几，月了的你，没把他是，钱子我得要了过你，得当要啊，没当钱子得要了过你。啊，你拆开打的那把人，就别个，他拆开的，俺说那，他等把个对比，俺那那等把个公司对比个，你拆开的是等于的人，对呀，啊，那点就那样的他。
1: 啊，他们往个种上不去的，等于他他们买一把都做钢铁上的，他得当肉啊，当面当清蒸，我他第一个就吃的是的，他马哥村家让个那的对比，啊，你来一个，啊，你就把，烟，我先把点起，他得了俺种的说说了嘛，北京个他们嘛去一把烟呐，啊，但那你把那就把的，你个是了，但就把烟当去买的，他可罗，咋行的，啊，马哥就清的。
0: 让一种的嘛，一般人呐，但那一般人就把的，他别那样做，多了什么值的，啊，足了大的，占了年的，但你说大别人呐，啊，拉着这个做什么值啥的，大啥的，年啥个有的，多的，足的，占一把，我都等于了哇，等于是了，下月一张做等于拉点一把人账，啊，你这大不了，但那一把的，他对，根据把人去买的，对呢，啊，那一把了，别那样做，吃个了。 别拉些女士，全部拉啊，说出去女的，是吧？吃个了别拉些女的，不能出卖那小的刚洗白的女白的，刚女白的是那别拉些女白的，他别拉的，你女性女白的女的小娃子，他往那别拉的洗去的女白的，给把刚去的女白的，是的呢，吃个了女，是用的是了别拉女白的吃个一切的女白，啊，吃个一点的女白，我点的了，你个是了吃的是的，那拉着的，啊，你。 啊，那一个把狗血的长出去了，他吃个一切都别拉你，吃个一点都别拉你，现在拉长都切都到点都拉，是不？给把手机给扎了吧？几个把人呐？啊，你哪点可能啊？啊，等你你就按照个样嘛的，哪点可能等？啊，你我们哪天去过说了你的吧的？等于的了，咱得到不了钱，那一把的。你全部了，说出去一下，小娃刚洗把的，现在说出去一把的。你谁切都是呢？全部切的一把，是吧？等于的了，拉长的啊，说出去一个，你给吧。 啊，给不给了？啊，你啊，全部给钱的吧？那个多啊，等于等于，咱得到不了钱噻。那一把是给的，但那一等把了别呢，康比定了啊，啊，你打住约的啊， rila xawa maang dhaba. Di na ndi gaji dha lada te, ani nai dhima teni dhengi yori. Kambi tingla tarchu yoyi hibi gasa la, ani tarchu yoyi saka niyan yoyi kari yoyi sena, kambi tingla zene, lada di kambi tingla yoyi zene, ini kamba ka tingi yoyi. Rila xawa maang hibi gasa la, xawa maang bu yoyi bari, ndi maang maang hibi na maang bu yoyi bi tingi rwa, xawa maang bu yoyi saka niyi kari sena, zhe yoyi. Tīnī lādhān tī kā, anī nī kī tī tēngi wērī, tīnī nāi dāmbārī. Tīnī nīmbā tā yibā dāmbā tēsō tī, tā lādhā kī tēngi jūpā yēnchū mārī. Tā sī yibā tā chērī zinā, tā dupi tēnā jūpā sēyāndē, tā anī lādhēng kī tā jūpā yēnchī rī. Tā dupi tēnā jūpā sēyāndē lā, gāndrī jī kōlēng sē dīlī. Tā chū māmbū, chū māmbū jī, anī chē kī jīk tēngi dīlī tsū dupā. Chū māmbū jī yī jīk tēngi tsū dupā. Tēnī jī lā, gāndrī kī tā dupi tēnā jūpā sē yōrī. Tā tēlā ngā tsō pēchī jī yāpā yīnā, kō lā jīnūr nzō nā hēyāng dēnsi. Ndā tāpārī nsōy bā yīn jī nā, chū māmbō kāngā sē nā, jī jīnūr nzō bās. Nī chārī jī nā, hēyā dēn bās. Jīnūr nzō bī kī chū tā, hēyā dēn bī kī chū tā, nī kā tē, yō kāngā tīng tā dā pārī sē nā, yō kō sē nā, dī kī tīng tā pārī. Wāi, tīng tī sūr, kō lā jīnūr nzō bā mā sē, hēyā dēn kā rē sē nā, jīnūr nzō bā tā, hēyā dēn bī chū tā, nī kā tē, yō kō sē nā, dī kī tīng tā dā kā rē. Te pa lada, nige, nzon la, xinya den, xibiki, lande tabita, chimabu ye jik den, peji yinsi. Ta yinya pe na, nindar, zachi nzon la, nolu jang maang tab. Zachi nzon la, nolu jang maang. Zachi nzon ba da, nolu maang waga, chita niga te, yo kanga tinde do yorin, nindar, sani, o, sasha ndala, tani chita niga yo pati. Te indar, nda tabila chiri zina ta, dupi tenan ju, sani, ta, yungmabu ga nolatani sungu yori. Tani ngaba de chiri sa diri ta, yorwa se yori, nyingba yiba dhimba dhan dhata yorwa hibi ki yorwa rita, nyi gaji yorwa yorwa se yate kaana koki pari zina, cham yorwi tenyashe, cham yorwa. Minzi kaya rwa yi ngashi nyi pari dhala, ane lada dhe zini, penchi cham yorwi yori, penchi ntuk yori, penchi dhilgi yori. Tiyindir dhita, nyi gaji ta cham yorwa tela nganzo, pechin dhoba ji yama yapa yina, yudhe sungur kaan yagi yori zina, chundu dang la dhima dhil. Nyi gaji dang la dhima dhil hibi gasi la, da wazi ngasi yi dang siya ki chijin dhita, Chima chal siya ki chichin dhe nyi parla lada dhe yawa tila tini tang la chima chal sini. O dheda bhe gita karisaru ki chichin jubi ki minga shi nyi dhe lada dhe ki tsun tupa dhelwa chan yu gyur. Ta dhe maayi pa ngang su chanze ka che la na nyak dhaba. O chanze dhe ka che la na nyak si. Dhe gita ka che wa ta na nyak pa ki chichin dhe nyi parla lada dhe jani dhe nyi dhe chan yu gyur. O chan yu gyur. Dhe dhaba la ni chan yu rusa gyur. Ta dhe ki chan yu dhe. Shidang khali chiri se dili nganzo da sanji pa yungi lhapa da jiwaan gungjilu ma na jing hing hing chechi sunga rwa. Jing hing hing chechi chana jok su dito, ani jikwa na wa cha diyo. Pe na, chindu dang la jima chali hibi gaji lada de jing hing hing pa jipa yina, da waz nga sa ki dang yina saki jisar da hing togo yorwa. Dindar, chindu dang hing jima chali, dang hing zang da. Zanzi ka che la na nya hibi chandu bu che da anta yin dilo, Ani, chichi xisu nga nama adang ra lang tamita hingi xiewa xena tuzi hingi xeak yorwa. Dini zir, zanzi ka che xing na nya, ka che la na nya, ka che xing na nya. Dang xing zima zil, dang xing zang, jing xing xing ge chan yor zil de dang, jiwa nabu chan di yori. Dala da jibzi na, chan yor wa zi yor. De ma to le yang anzo la ji ji ga zi la, chan yor zi ji yor, chan yor la ji zi ya, arwa? Chan yor la ji di becha gina, xiawa la chan yor wa di becha gina, ani, lakba, nyal de si za da nyal se da la ba zhu yi den da ba an la ba chen ni si za da de la ani nga zo yang la da ge chen ni la ba nyal la si za la ba nyal de si za ni de ni yang ji ba na bo chang chang zhong duo ji de wen jiao ma go ge nong sun bi ge chan zhou de ge nga zo bei jing mong bo ji de jia ba yin na de ga ji chan zhou de jing xin xin ge chan zhou de song ge ma to le de ga sen mi se le ngang zo fa ji ge nong sun bi ge ni xia wang a xi ba le chan zhou de an le song ge yo ma le Ani chupa de chiri isana, ani mienba se yari. Mienba, ta mienba mienba se yada rangi nubi ten kaanhi la, ani mienba. Tiendir ta tela pe na, nda mela minna gawa la. Mela minna gawa la. Tiendir minna se yari nandiga, ani mienbi ten di ten gyori isi. Tendir chi meru shina se yari nga su teri. Tendir chi meru shina, yana tendir chi yoru shina, tendir chi hiru shina. La soba tendir ki nada tiga, ani rangi sengi nga kaan nubi ten ki la, ani mienbi. Nga juu yabu yi chui na, si pa la siya, na taba, deso, mebi ki tena juu yore isi, wa tere, te meba. Nde yindi la, zayi chani ta, sot penchen ke, mati tinzi ki nung sondu shepa yina, dupi tena juu ba da, chanjo na juu ba da, meba na juu ba, ndo sanda, ta, 그 시차가 따지 시바에는 근데 생각해 지르잖아 아니 하지도 지바 차디어리스 하지녀의 서비스니 고르고 뭐지 지는 뜻송해 하지녀의 서비스 아니 소소로 야와시와 대장 대마체스니 대인들 그 더바스야 찬 여러 찬 찬조스야 멤버스와 소소소소는 이렇게 제작 야와시 기바 최고치요 말에 있을라 대나 최고치요 말에 자위 전에 대해서 소마디 안 하지녀스니 에 서도 변신 같은 다시 송해 제대 매장 네 가서라 아 간소 도스지 산도 기사 지처리들 덥이 되는 주바스야 한다 차조는 주바스야 한다니 자외찬이 야보지 따지 시바에나 너니도 대단 최바 매듭이 그 정도 보지 통교요리 드네 다 나이니 여 덤바 덥바 조아 멤바 두지 다 대인찬을 지르잖아 아니 멤다 천점 세디래 아니 천점 받는 줄 그래 했어야 돼 다 천점 받잖아 최종 다 대랑 안쪽 빼잖아 천점 받잖아 다 저양 그 천점 봐 아 어린둥 그 천점 봐 아, 드네 뒤체그 천점 봐. 아, 드네 토맹그 천점 봐. 라서 봐. 다 장가그 천점 봐. 천점 봐. 때랑 가서다. 나라 하자 마무리. 다 대거는 가서 빼지 가기지 야가 봐이나. 라다 천점만 줘 봐라. 아, 저양그 천점 봐라 빼나. 만디 지체라 자마강다. 지체라 자마강이었다. 대가서 지체라 히비 라다데 지체를 줘. 어, 대는 또그 강된게 그러잖아. 오, 지체들라 같이요. 체 같이요. 자마강이요. 알아봐. 대미티스는 라다는 그 처리잖아. 아니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이나 장다치 세한테 쳇 가르르 지르는 연동 아자 그 장다치 롱그레스 연동 아자 연동 아자 데나 연동 아자 데 요나 아니 장다치 세야 그 쳇 롱바레스 마딘스라 네게 지르나 첸정이요 장다치 첸정 연다 장다치 데 강에 지르는 연동 아자 장다치 아 데네 이게 배차가나 가서 쥐라 미선요다 어 쥐라 파스 린제로와 린세 쥐라 미선요다 근데게 리동 첸정이요 다 이해한 가서 뒤세지 첸정 말아 배차인 쳇쳇지라 까마 죽지다. 와, 되네 치즈찌개 채도 가서 지래지. 까마 죽지고 치즈찌개 채도 생겨버렸어. 와, 되네 예만 봐 그 배짱은 토채라 짜슴이었다. 토채라 짜슴이었다. 와, 되네들 그 토채가 채다 보던 정도야. 와, 되네들 다 내내가 다 채즈 말랑 안서 마음 주고 단단 안서 배개기 좋아하는 날 하장 마무리. 어, 되네 라자 채즈만 주받더라 하장 가내주고다. 고시나 보다 하장 침보. 아, 뒤전당 안서 와토다 이도 강기찬이 해봐야나. 너당 안서 아, 고자 침보는 보지 차도요래. 드니 다 집바도 처리세다 아 책가는 주바리 매당 천정 교단의 책가 다른 대반 다 책가는 주반도 라다가 대행 주스지 말이 근데 가서 다 라댕까지 나이 니기 덤바다 대니 책가 나는 유희비 유익 땡아 여러와 왔다 대소도 토모아리 단 내가 가서 사지 마동아 장 그거는 빼지지 않아 아 나 주비 치지라 자된 뒤신 땅 아니 난다 건나 장루 당다 당당이 되지 남세나 나다 건가라야 봐 어이 드니 나다 건나 장루 당다 어 던지지 던지지 너 답하라다 책가는 주바리 책가는 주바리 던지 인들 단 던지 그 너가 너는 숨비겠다 아 제발 지혜라버니도 아디인들 간들 셔탄칼다 라자그 아니 던진 주소 얘기해 봐 대소대 단 던지 주소 요르 되면 자위 찬이 저 뒤야 반다이나 아 좀 돈다 보지서 저리야 봐이나 아 아니 조디 치르세 됐다 아 찬조나 진 주거라다 찬조는 주반데 하장 희치하래 던지 지디 치르나다 첸즈 받는 주바디 당 안서 백에기 좋아하거나 하장 체체하는 거지리 조치하다 너니 뭐라지 차대에 받던 저리 단 데그 토라 간들라 당강조 양 카네 기소 존라고 아 드니 지셰 존라고 지조지지요 따뜻 처리세딜 아니 도이 돈루녀노 젠다 간조 베지 키원치 뭐 도이 돈루녀노 코랑은 제비게 다 다트게 나라 아 아니 라자 근 죽선다 마소용딜다 라단데 샤단칼 나이 근 죽슬지다 나이 마힌 비근 죽슬다 아니 대니 가로도 야장 초비군 주스세니 주스 쓴다보지요스 다 나이군 주스 때다 공동 아주 쓰라서 막 라댕 나이 주스기 비가슬라다 디효들 아주 예야로와 데리 대인들 다 대 많이 봐 나이 많이 비군 주스다 대니 가로고 놀아야 고 야장 초비군 주스 줄이스 다 대서다 간절히세나 고리 그 자유전에 댄스 제고 놀아 저 들니 아 댄스 제고 놀아 저 다운다보지 제니 아니 지수요 단 대소대 체리제 시당카다 안주 베게지 겐지다 게다게 친이셔라 하장게다 톰비게 던제게 다 쳐서 그러고 아 동제 동지리 또 하장게 내가 쳐보나 보진도 통일 데이들다 간들다 아 디초고 거라 아만도 디지 아니 디히제나 아양 나조 아 쳐서고르다 라다근 주주 거라양 로고시에 받나 아 디고라 도스지양 아 히잖아고 치와라 기바미사하고 주여딜 디고르지
1: 다다 체치생히 바테나 콘케 숨다 톱티 레체제 함라 무투 낭츠 레체생주라 가스효
0: Tēnā tā tōngi rōmbu chē kē tāmbō tē kāngsōng yōrē tēnā lātā kēng chūsīng yējē pā kē nō tāmbō tē tēnchēn sājē tēn chūpā sē nē jīk tā sōng yōrē tēnchēn sājē tēn chūpā, tēnchēn sājē tēn chūpā sē nē jī pējē lā jābō yī chē pā lā trī sē nē kōng kē pējē kāshī jī gār tē kē nō lō pē nā jābō yī chē pā lā trī sē nē rī jī gār nē tā pē nā tsōng bā nē nā tsō tē chē rī nē jābī chē pā lā trī sē kē sē shā wā trī pā rē wā nā trī pā tē jē kāng lā tē nē trī pā rē sē nā jābō kē chē pā Chepayana, Jabok Chepana, Nipayana, Jabok Chepak Nibatin, or Tribaris. Then Tripik Chente, Jabok Chepayanpate, Ladak, Anne, Tendogata, Segur, or Trees. Jabu Chepala Trees, said Diesel, and a Tripik, Shawag, Tenches, I did Nuguris. Then the Shatanga Patti Yabayan and the Gishet and Rabon Rabujuri. Gishet and Rabon Rabu, Jabu Chepala Trees, and the Tagata Patti Yabayana, G. Gishet and Rabujur, the Major, and the Gishinilla. Tangarong dan japain dan gichin ngena ta tsawani nan rotan da mundu jinse chire se dil jabi chepa la dhi bi ka sala la da ta kan la ja yor jin jabi chepa la ja yor wa ta mi jan di ka se dhi hi pa te ge jabo ge chepa la phen thog yo mara den den yin ba yin ta dhi ban de jabo ge chepa ge jin jin yin ba li chepa ge che de dhi ba ji mara wa den den yin de nda sha ta ka la nga zu gichin ngona gichin ni na ro ka rotan me ban da bo jire me cha chi khoro ge na ba ton hob de pa ti ya ba yin ji gichin dan ra bon da bo ji yor is ta mi jan da la ta to gi ro mo ji gichin na jabi chepa la dhi da ban da da ba ta sha wi ten chen sa ji din ju se ni wa ko ri ge den de ge da la ta ni ju ji su ne den ni ba de che re sa na ni ba de che re sa na she ju sa ji din ju ba s she ju sa ji din ju ba s ta she ju sa ji din ju she ju sa ji din ju se ni ge pe ji la gan zhi ga yo se di le ngu ge ru tong cha ji ni la xiang ba yin se ni ta ko ri ge zu de che ne ngen ju de ni a ba shen ni ba mo bu ge nong le nang ta la so ba de ri ge mo nong le chi mo bu ji ti ga se le ci ti ni ko pe ji ya de ge nong le na si ji de ngu ge ru tong cha ji ni la xiang ba yin s a de la xiang ba ge ge ni ji yin yo le s la xiang ba ji ge ni de gang ge yin ba le s na ngu ge ru tong cha ji ni la xiang ba de yin s ya ta ni ga se le la da de ngu ge ru tong cha ji ni s ya de la ya yo wa ta de le ya wa de ge la da de ya wa de la ti ni ngu ge ru tong cha ji ni de gang ge de ni ji su ba le se yu ti se le The Shiju, Shamba Yin Hibigata, Shamba Yin Big Shah Jorwa, or Shamba Yin Big Shawa De, Shipping Ju, or the Saw Shipping Tanata Ladat, Jugur. Genetically said, Oh, Nogatunilla, Shamba Yin, Nogara Tonshatinilla, Shamba Yin Hibigasala, Yinja the Cherry said, Shambi Kush. On a Shambi Kut, Yinja Jutri said, Nogatunit. Or tell him about the Ladan de Javatin, it is secure. Dotabata, or shall she be just a jet in Jubas, to dinner, she just a jet in Jubasia. Neta, dee, jitu, peje, toma, gnola, and a ladrag, tap, le, or shedagata, kiji, lots of a sheda, goni, a tete, yana, any coquicha, coronja, nande, tang, sijog namakichani, any yondo, pechan, conti, manang, nukar tonsha, jinny, la, shamba yings, ya, deda, nukar tonsha, jinny, ji, shamba yings, in this, gonada chibacha. Dona Shamba Yinji get cherry said, look at Tonta Juni, but the Lada Janada, Sheta de Janata, Chibachano Guri, then this is a shedges I did in Jupasini, but that doesn't go. Then is somebody the cherry said, Junkus I did in Jupasini. Oh, Lada de, any Junkun, Savishi, Savashi Big Tena, Conjugundus, Taperna, and then Bama Matala, Raptusunda. Bama Matala, Raptusun Hippicas, and Bama Matala, Raptusun Hippicasella. Jat shung kaya ron hi sach chal jat shung bare jena pench mema meta se te chal jat shung bare ta rat ju sa ko khu kan yi ba te di ka ji lada te sa she gyor lada te sa she gyor te ni de na da ba le che se de lada te jung gu sa ji din ju us te ni ta di ka zer yin a gen paris han ji ke ya te ni de shi la pu ge shi se ni ko ri ke ten de ji song gyor ge paris han ji ke ya lada din jung gu len ju ba yo se ya te pe ji le de shi la pu ge shi de ta bu ge pe jin ze yong bi ka se la pu ge shi sa ko khu te kan re se de ne de shi yin ba Deshili, Pugato Masia Yimba. Then the Jungu de Maisig. Then the Edita, Lata Jungu Saji, the Jupagan D, Ziku Page, Sama, the Ladaga Tatu, than Jungu to take on it to the Lida Jerna, Lida Pajija Payena, and in Jungu could enter Hatukur or Sartangur. Bechagana Gondel, Bama Matala Ratushun, but Bama Matali Ratushuns. Keep what you want to do, Jungu to enter Hatus and over. And in Deshili Pugishis. 대실 라포기 시스템 디스라 군중군에 바디 지바나 부창로군도와 대인들 원더 답을 다 중국 사이지든 주스 그래 스마트리 아니 히바데 강 유저는 나는 창조를 사이지든 주스 아 창조를 사이지든 주스 다 창조 사이지든 주비게 배지 때라 왜나 나는 창비 양난 된다 아 그렇게 배지 만복이 어떤 건 배지 하나 나는 창비 양난 된다 어 되는 게 앞에 찍나 빠질 때 따란 된다 但 니까지 도그룸부치게 yung yeng ngon se ya ga la ta yun zhe ba ren ju ba se ya ga song ji ju re de da pa chen de ju ba ra bo cha de re pe na da cha xia lan pa sa me jin ling ta la ju sa me se a ko ri ge pe jin de ji ya re da cha xia lan pa sa me jin ling ta yin na ya ta de la ju sa me de ge gang de ge re de na da cha xia dang jin ling ta de ni de a ni ji ge yin ba de la dan de ge ngin zeng ge re pa sa me ba de se pa sa me da cha xia de la pa sa me ju sa me se la ju sa me 진행다되는 주사입니다. 어 팀들이 제견다 차샤다 진행다에 봐. 라단덕 아니 인정이요리스. 너다발 쳐서나 제견 인정시비게 되는 줄 봐서네. 아니 죽바지라 강야요르세들다. 니보고 취지비게 단일인 줄 봤어. 아 딱 니보고 취지봐 취지인데 취시로 와 취지지비게 민 취지지비게 단일인 줄 봐. 아 단도 자유 잔이 쳐서나 칭아시 님도 아 공디히비게 나손데 그 아 아, 마구 전쟁은 숨비거든요. 창조되는 라보레다. 칭아신이 창조 창조된 주고요. 네가지다 칭아신이 창조한 주바텔라 고리게 손주기 어 니보고 취집이 다니세들 취취집이게 다니가신이 되는 창조. 다 취취집이 다니가진 창조가텔라 다 나랑게 돼 봐야 한다라. 지 취취 텀반이 창조. 양 취취 먼저바게 창조. 아 취취 먼저바 창조. 다 얘야 저러잖아. 취취 바마니의 창조. 근데 그 흑선다 보지 요사래 정교. 다 체지 탐반이 찬조와서 한데 자유 찬조 조치 아치 간디지 그르즈 배잖아 존지라 히야스 연대 체라 삼바양 장다 니까지 다 바로 그 라단데 나마다 심만이 그 체지 뜨니도 요마나 두나 두냔다 녜나 녜냠 야나 자나 자냠 야나 야냔다 니까지 치치 자야도 되는지 거 아니 존지라 히야스 주장 지보리 히야 야바리 니까지 치르지는 거 괜찮지 이거 봐 다 치지 먼저만이 찬조와서 이들 배창이나 칸냠라 콕즙스 칸냠라 콕즙스 띵링라 자충스다 너다바는 좀 봐야지나 라다지 아마라 칸냠스야리 라다기 샤마라 콕즙스야리 띵 칸냠스야데 시당기 찬히 야바는데 야보나 아니 고 겐싱 존라고 찾으라 칸냠보 왠자 디지라 콕즙스야 그 쯔비기 치신데 코바쯔바디야스 시당기 찬히 야바는 또 쉬엔군라고 찾으라 띵 지연댕그 차기스 연댕 그때니 응원하고 지금 봐다 지 쉐고 응원하고 봐. 대응들서 대찬이 거니 응가왔다. 먼저 봤다 찬로 근도와. 띵링라 자충세들 원초라고 지나 띵링보리. 왜 자꾸 자충충리. 띵링 세우들서 다양 고체를 세우들 야 지 리바스나 만두 자마스나 만두 되게 쇼르지 치지나 봐. 자충충리 세우들서 양 또스기 가르서 그렇고 쉐사나 만두 야나 만당이 찬로 지 과는 거도와. 대인들 너답을 쳐서들 치지 문선바 야나 치진 가와진 답든지 니 찾아와라 다 치지 밤아서들 그 대인지 바로라 자위 찬이고 가와라고 지나야 왠자고 이겼다라 야운디슬 그때 가르서 그러고지 장엔다 야더니 리니다 야조라서 봐 던지고고 문선바거든이 치진다고 지 매바 아 그렇게 밤아도 존다고 해봐 던지고야 치지 편지 바로 찾아와야 빼나 까르라 마빈당차 차라 링와다 깔라 마르 세비까지라 까르다 많이 자이 차니 까보도 마보니 가와데데 왜냐면 가서 멀다보지지 강원랑 가서 파 치지지고데 어 강원군도 깔라 마윈 당차바 히비까서 깔라 마르 세비지 까르다 야보리 마르테 녜비기 찬르고 요마나 니바기 찬르고지 까르테 연댕기 찬르고데 가게지 말어 양 까르테치 야보 빼 야보니 연댕다 마르보디야 빼 야보 세야데니 이치와 말아 디도 코테 따다블 쳔바이니 나고 바르마그미 바르마그 치지노 디는 깔라 마윈 당차 Tan denjeji kasala ya lada de jawatela teni dorna o chichi ni bardala lada gte jawatela teni chanjorwa nene gte nene jundus teni chichi tela ya chichi tambani chanjorwa manda ma chanjorwa bama gte chichi chanjorwa nene gte rikson rabuji ani yongundus 리선 아버지 형이 누스 어다 내처리 세들 아니 도교로 보지게 송비 아다 라다크 아니 뉴스에 이제 바가 나나 아니 저희 찬이 딱 주반로 보디에 주반로 보디에 데인들 다 드니 아니 디체기 잼비 아 솔직히 참데 내라는 이야기 데인들 다 드니 그 솔직히 나나 조데다 나라근 주바 얘기해 봐서 디근 나나 다 라다근 주바 얘기해 봐 데라 아니 엄마고 천자가 농수비긴 주바인 당 아니 대단될 때 아니 그만 독일로 못 지기다 되는 숨비겠다 라기양 주수 얘기해 봐 대소 카네 그런다 보시니 행간도 아니마 대인들다 가스 바바 드림 혼생가 나대다 제비 맞다 지 가르서 그러고다 상기샤지 상기샤지 그 놈아 아니 간대지요스나 담보대 담 담마고 천자가 놈아 라는 님바 해봐다 덤바 더다 줘봐다 매다 천지 해다 세가 다른 네바 인스야 다 디고 놈아 아니 dupi tenan jukba asya ta ani jora sananda yana chanjo ku tenan jukba asya wata ndenyi la ani peji teso la tako karisa yoro kuchi tumbi ki chichi yana tela mantana mantabi ki chichi ki zonra po kandenda chi yos ta ti kuala cheri zina dhuwa tambu ti ani ta dhuwa nyingba tu cheri zina ta kiwa dhuwa kiro mbo chegi kiwa dhuwa kiro mbo chegi sumbi ani ta lai njusu yen hibasa jirwa, lai njusu yin hibasa yan digi nana miksal ka chanjo saji di njukbaasa ya, chanjo saji di njukbaasa ya, digi chanjo di nga su haji ka nana hiya ka shawa nga chi chanjirwa, jirwa, dedang ani jinshin shin ka chanjo wa, jirwa, o dedang nda manda dogi rumbu chi kisumbi ka chanjo saji di njukbaa hibi ka chi chanjo di haji ka chi dede tisa nasu ba ka chi tini chanjo jirwa, shawa ka chanjo, o dedang
2: 金星金个参与我得当这个门的是啊他主要点你的连参的总体党学习当年江苏平措党直说来指引中南措大亚木

0: 개도.
1: 에이, 사마 사소씨, 가리 가리대, 사마 자지씨.
0: 어, 네, 네, 에야. 뭐죠? 콜론 지호. 요차이샤와, 대마대여마래.
2: 却总怀疑你我们两家人呐，那是蛮多，去哪么人多了这样？怀疑高总的娘不带去的，要不黑马的。高总莫哈种干的，莫等高总你带呐，我总带来来洗车哟。高总。 저런 시파 보지시 다 쪼롱비단 예마리 아 예대나 과이카네 제라 마가세 세네 하종가싱게 데메나 메 무슬로 녀네 체니 냠본도 인세르다 아
0: 닝에 무슬로 세용사 쪼네 덴다 히에리
2: 아 마레 마레 뭐 무슬로 케롤라 센타 시에 마레 초롱라 센타 시체레 보모 쇼파 진이레
0: 莫去山弄野脚的，没歇了的。阿克金布拉，等他彻底，欢迎我们你那么新的月儿多。
2: 对了耶，送你阿翠那么手机扎地鞋过呢，怎么应用电把人着的？
0: 阿克金布拉，呀，最后，走马腾腾多三马着，大腿呢，人着三着。阿克金布拉，你等那去了看门铃去催人。 大家你阿哥我妈来查的，查完眼，重新交验啊！
2: 呀，高总，等那阿哥眼去商店周边等着合影。
0: 随路。

0: 바동 제자 친이 라취 슈바미노 중뒤 레라마자 망뷰 진이 모차 다동 레라마자 혀현 중뒤 모차 제망아 위께라 샴전 로모시바 제마 제타 쳔나 로모시주문도 베칸노라 동와라 갈린 던자여나 놈저 세마 상키 레라 라요 조효 다비노 나즈리 티거 슝위 차고나 진버 쳔바디긴도 양피나 디전 레라 유나 상크 레라 마피 다자 데르무치 상양 용구여도 리케 신의 시구 리유 히나 강용 다비노 나즈비 시단 시진비 레젤란 진비 다와 심불 춘여 ndona le ji jin de ye zhang bo da nan dun ci ga wa xin yin la gong le xi ba bi de da li nga zui bi xin kang cun bi li ji la jin ni ye ce jin tong na cuo ba ke yuan na yang chen zhi zhou jin jie cai gang ye yi ge su bei bi dui zhi zu ba zuo qi wa dang jue ce bei qia la duo zhe wa wen chang jie bi su jin ni dui cun ba le xi ba dang ni ni ye ce da dang men zha wa gang duo li na yang zhong la le zhe jie ga jia chung wa 비나 토전 샤퓨샤기 님바 잔다 강스라 코랑 년이 되디 말라 롱휴세지 중두 레라마자 망뷰 진인 죄슝 님모 레자마효 제미 니태자슝 다보 알리다 힝리 조리 강가 니케 소리나야 초바지제 치추 딘여 로주다 담주 소난 돈도 시빌리기 머레지 가오다 돈친지 로주 모서지 담주 지나 머렌디 초와당 용소 냥닝 인형 데 머렌디 닝뚜당 뻬신 팔라 군인지 조난당 진소양 디르지여 존레사종 증언이 히나 데다나 존타미비 주자당 존레지 뇨그충비 게 치벌진신인비 제칭아 쯔비 나쯔지 쯔도 리기 치쯔당 소수의 생강춘비 치린데바디 로주 소난던도 시비 리진더 사종당 주벌시바이 대양 드르지지 남던디에 나저르 티당 티근 저와연의 양자 메나 양자 훈준지에 가오다 훈송지에 돈치 당주지에 문하소 로주다 당주소 남던도 시비 리지히 문다바이 베나 여디에 릉거드라 다샤 게사제부 게사제비 헨니 다샤라야 효송기 다샤야야 용와라 자오투 효송기 자오투 완조와라 다전동송괴지 여디 릉거미라 미라 신장주무 신장주미 헨니 민종야효 송기 민종야야 용와라 닝고 쇼효 송기 닝고 쇼란주와라 창당 자타 괴지 자제 니니 용라 데모다와라 신비 다라 왕친 분비 자신다더 조슝 쳐라 조비인다더 파라 이루난다 다라 예용니지 자주난근도고 제라 냐냐 분부라 아지 낭세 고제 낭사 안나 니미 리더 효구여도 다보 레진드 달라 나즈비 로주단 당주 만나라 진비 다와단 등종 인진 딤바마지 로주제 케자이 쇼바단 메센가지피 리제단 코요거 가자미라 리드단 튕비 진단 더마이노 린 초비 치죄여바 아지 보다라라 되바 자지 타히솔라 헤버티나 히트 ndorna te di gundong jin nan ba ni ren jin chen kang da lu ju dam ju so lan zha wa xi ban di li ji ji per ji zha zang xi tu la li ji dan tun ba ra yi jin nan ba da nan dun yin dan zhi yue ban di li ji ne xi zu ji nga zu xi gu li xiong wa da xi zu nga zu ji cu wei per ji dan zha ni per ji xiong yi din ba du du mi ba di xi tu li ji xi la san na yang zhu ren yin xiu qi wan ne qi ju zu hian yin 南端的南半门这位利益刚开引入第二你把多利益追等吞别应追开归巴地利益真拉女孝亲不能断开一定要当通行就往下当利益中期的拉利益中人我的一定要中的拉中国当定把些引把之一万宁把这个月明日节让用了就国当西出派接东岸当娘多 Sosue Sanlong Dose Dan Canbi, Siegu Doma Sajun Siyue Jiang. Siegu Dita Li, Maang Chiwa Si, Nang Dun Dan, Nang Ba Dita Dila Canbi, Zee Dan Zani Drupal Si Baang. Zee Jia, Siegu Wang, Chuka Di Pei Zhe, 您对没有穿把西边米热拉在旅行者就在点上瘾米热拉汹涌的拍击眼睛的拉巴多就在三种金女把全部打回去今年打拍汹涌在国际呢孟春杰作为那个年代的空色促进结果的就跟着民间你该说东林西边姐姐这点才完意
1: 阿姐我头个该说当的使用个学美术学院在这段同比过年能够给谁写个
0: 人人没人当没人眼睛在古籍看了的呢第呢也就俺是国人党能对南北街中间顶客人了西国王在国地党跌了你把顿归把写党就顿贴了拍起我们能及错误人比日化党第七节黑幕西国人把党能对接地位西把先硬币相多年真西国一党孟春杜清党对面及强基及卡松都西尼西把硬呢年真西国一呢你这个丁真子规格东林西边基地呢子规基呢比起党整齐刚听你人数团把心意这一没人党错别没人毕竟整用没人引起茫茫吹多南满中为基南面修基苏门拉东为基所你真子规基忙不远了杨北没人的了北家的松子更不一加上工作最末的级别给丁真子规矩就在党能对人给出现年纪来把东林西月办的北京年真子规矩呢罗居哈家人不定把写的中间中的藏都马西莫张党请对黑的牛为中穷短国推西就月别哈将切切为人给定把写意莫人家切把马西把年真子规矩写了几呢既然了呀丁真子规陪人党对你那都写动个国人月办呢别拿能看开眼起来真把真起来吧中将你们拍吧将没有得领将把大部所将个一点呢切所用完一诺切所用完一诺拉萨定比出你切所用完一诺不要接论本高瓦东京你大瓦等于切把卷案你加杂不要了能举而一月俺的部目加杂所完用大部公章几个答缺把呀缺压了缺哎呀缺这点拉米缺这点拉米马缺拿心里养着所以能打不公章都说枪有米洗谁在谁几上别干你我去这点拉马配进度想不用着也别没不错我去公章本比切个学打不什么也当为这点能打不了我们还没动过吧打不赢今夜动为内党动员起七八十万呢爸妈妈把心情泄露起给爷拉怕去拉近后把这拉近后比高瓦走高瓦就比多急休息年干两月大不有了爷拉藏把他也对七比几多阿妈陪鬼妈这军队龙比几多阿妈陪鬼妈这能压可为军多本为尊敬难当大不用钱来动啊妈咪路过吃吃却去吃鬼越多俺比俺臭吃吃却去吃鬼越多大不干你过来东西记得大给热藏全腿多拿能顿提您真子故意各住的龙穴那么妈爸得说西比鬼吧爸妈并记你的记吧说说了就一直话拉说吧平松错拉全腿讲妈娃拉巴多妈妈姐错为我奴军多这气味将原别归别过地瓦藏马子错为如居气味气绝越多孟春杜清党对面子实际者缺漏缺嘎党王国杜清康苏了不对面对工作对某拉所办呢孟春杜大家起来修建引进定比公司黑的就业公司抵达党看马着我的那把呢扎西丁之学瓦党对吧西吧下任就于南顿经济业党协助你顿多孟春杜清党对面及协把缺漏缺嘎党门顿工作节对面那个拉索巴拉孟春杜东林西边及接着抵达了四万银行第呢对面对门南及日大文邦行看得把刚一那样文件所隔本期没用完缺漏节三轮都是修笔缺嘎日写了缺给主任的呢对地点着业党给追存本的西边业绩人的大玩意 罗俊帕金诺，苏俊迪达里忙不歇，忙年不热，